0: 내게 무스코이다 합 무쿠마소지나 소야글 맛깔 세언제 아름다스 미소넬 마이토이다 합
1: 내는 복백이 안마가스도 내는 하이고스다 레스코스 백투 내는 비마자리야 흔들어 세언제 아름다스 미스라마 두이슬로이